0: 살아가는 데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라기보다는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한알은 번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가끔 요즘 살기가 어떠냐고 흘러가는 말처럼 건네줘도 어쩐지 부담이 없고 괜시리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꼭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고 무엇을 나눠줘서도 아니며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1: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내려놓고 싶고 감춤없이 내 안의 고통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심장이 따뜻한가 봅니다. 그 사람에게 눈물을 보이면 내 눈물의 의미를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말 한마디는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보다도 더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다가가고 싶을 때 다가오도록 항상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가까이 있음은 나 사는 세상의 보람이고 은혜입니다.
0: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흔쾌히 나를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 바로 당신이라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에게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과 마시는 차 한 잔엔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행복의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사람,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요즘 들어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 또 체온 조절과 수분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름철 건강을 해치는 탈수와 식중독, 그리고 열사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여름철 수분 보충부터 식중독 예방까지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분 보충인데요. 하루에 2리터가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에 1.5리터 내지 2리터의 수분 섭취를 권장하지만 더운 날씨의 활동량에 따라서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체수분의 1% 내지 2%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에서 빠르게 배출되므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1: 제철 과일과 채소로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섭취합니다. 여름 제철 식품은 수분 함량이 높아 자연스러운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줍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92%이며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도 풍부합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6%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K와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항산화 성분이 있고요. 수분 함량도 9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일과 채소들은 단순한 수분 공급을 넘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0: 다음은 식중독 예방은 여름철 최우선 과제입니다. 식중독은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생물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발생하는데요.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은 세균 번식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예방을 위한 핵심 수칙은 이러합니다. 먼저 손 씻기입니다. 음식 조작 전후 화장실 사용 후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익혀 드시기입니다. 육류는 중심 온도 75도 이상, 어패류는 85도 이상 완전 가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음식 보관을 해줘야 합니다. 냉장고는 5도 이하, 냉동고는 영하 18도 이하 유지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2시간 규칙을 지켜줘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칼과 도마를 구분해야 합니다. 육류용과 채소용을 분리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1: 폭염과 열사병의 증상을 알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폭염은 비정상적으로 더운 날씨가 며칠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 심각한 온열 질환을 말합니다. 열사병 초기 증상으로 두통, 어지럼증, 근육 경련, 과도한 갈증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수분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만성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0: 더위를 먹었을 때 드셔야 할 음식과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 주스를 먹어야 합니다. 이는 천연 당분과 수분을 동시에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미역 냉국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미네랄과 수분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보리차도 좋겠습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수분 보충에 안전합니다. 팥빙수도 여름철에 좋겠습니다. 팥의 사포닌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 냉국도 좋겠습니다. 나트륨과 칼륨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더위를 먹었을 때는 찬 음식을 급격히 섭취하기보다는 미지근한 물부터 조금씩 마시면서 체온을 서서히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름철 건강은 사소한 습관의 차이가 만들어지는데요. 앞서 얘기한 하루 8잔의 물, 신선한 제철 음식, 조리 전, 손 씻기 등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올해는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문희가 부릅니다. 사랑의 푸른 하늘.

0: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김순옥 선생님의 수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엄마. 딸의 결혼식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어느 아침이었다. 나는 치지 와서 15년간 친혈육보다 더 가깝게 지낸 아랫집의 어쩌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봉 어머니, 미연이 5월 4일에 결혼해요. 별일 없으시면 오세요. 그러자 성봉 엄마가 말했다. 에그, 어쩔까. 내 지금 다리가 아파. 꼼짝달싹 못하는데. 그나저나 좀만 나아져도 꼭 가겠소. 세월은 참 빠르다. 내가 시집온 지도 벌써 40년이 됐다. 나는 금방 시집 왔을 때 농사일을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어쩌다 엄마가 와 돌피도 알려주고 논김 매는 법도 차근차근 가르쳐줬다. 그녀는 나를 친동생처럼 대해줬다. 어쩌다 엄마는 내가 시집 왔을 때 37, 아이 다섯을 키우는 중년 아주머니였다. 항상 환하게 웃고 마음이 착했으며 일도 노래도 뜨개질도 잘하는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었다. 헌데 온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어쩌다 엄마라고 불러 궁금했다. 시어머니에게 여쭈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아랫집은 열사 가문으로 며느리가 어린 나이 시집 와서 연달아 딸만 넷 낳았다. 계획 생육이 엄격했던 70년대 말 며느리와 아들은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손자를 꼭 봐야 한다며 고집을 피웠다. 결국 며느리는 또 임신했고 산아제한 위반이 두려워 인공유산을 하려 했으나 시어머니의 감시로 시기를 놓쳤다. 소문이 퍼져 부녀 간부들이 찾아와 락태를 공고했지만 시어머니는 열사증을 내보이며 영감이 전쟁에서 목숨 바쳤는데 손자 없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오? 라고 하며 통곡하며 버텼다. 결국 1979년 11월 28일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너무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어쩌다 아들을 낳았다며 축하해 줬고 그리하여 어쩌다라는 애명을 붙였다. 그 엄마가 바로 어쩌다 엄마였다. 어쩌다는 할머니와 누나들의 사랑 속에 둥둥 받들려 자랐다. 어리듯 20살 무렵 강했던 할머니가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누나들은 하나둘 시집가고 집에는 세 식구만 남았다. 어쩌다 엄마는 56이 넘어서야 비로소 부부가 얼굴을 마주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어쩌다 아버지는 평생 고생한 아내를 위해 마른 일 굳은 일을 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놀라갔더니 아내는 앉아서 화투를 치고 남편은 부엌에서 고추를 찍고 있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쑥스러워하며 그는 아내가 감기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돕는 겁니다. 라고 하며 부끄럽게 웃었다. 초겨울 어느 날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딸 집에 잠시 간 사이 마을 사람들이 어쩌다 네 집에 모여 놀았다. 마음씨 좋은 어쩌다 아버지는 직접 점심을 준비하며 정성껏 대접했다. 그런데 점심 후 놀던 중 머리가 좀 아프다며 잠시 누웠다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다 그만 세상을 떠났다. 아무리 응급처치를 해도 소용없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 장례를 치렀지만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에 아내는 멍하니 굳어앉아 통곡했다.
1: 내 팔자는 이리 사나운가. 힘든 고비 다 넘겼더니 이제와 과부 인생을 살아야 하다니.
0: 라고 땅을 치며 울었다. 그러나 봄이 오자 어쩌다 엄마는 어린 아들을 위해 마음을 추스렸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밭일에 정성을 쏟았고 그의 모파는 마을에서 제일 좋았다. 남편 없이 보낸 세월도 어느덧 8년. 어쩌다는 훌륭한 총각으로 자랐지만 농촌 총각이 장가가기 어려운 세월이라 결혼이 쉽지 않았다. 엄마는 애가 타서 밤잠을 못 이루었다. 결국 아들은 고향을 떠나 용정시의 작은 집을 사고 어머니를 모셔왔다. 그리고 외국 연수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엄마 몰래 출국 수속을 밟아 비자가 나왔다. 처음으로 아들과 이별하는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혼자 남은 그녀는 낮에도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복잡한 머리를 끌어안고 집에 누워만 있었다. 낮에는 그런대로 그럭저럭 지낼만 했지만 밤이 되면 무슨 생각에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병원마다 다녀도 뚜렷한 진단 없이 마음의 병이라고만 했다. 딸들은 엄마에게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엄마는 내 나이 67에 무슨 영감이냐, 죽어도 안 간다 라고 하며 딱 잘라 말했다. 그러다 큰딸이 혼인소개소에 갔다가 마침 같은 곳에 온 할아버지의 딸과 만나기도 했다. 서로의 부모를 소개하며 두 딸이 발을 걷고 나섰다. 할아버지는 65, 농민이며 아내를 간경화로 잃고 딸만 셋 있었다. 어쩌다 엄마는 67, 남편은 뇌출혈로 잃고 아들 하나와 딸 넷을 뒀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 나이에 무슨? 라고 하며 망설였지만 두 딸의 주선으로 만나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어쩌다 엄마는 파마에 화장까지 하고 그동안 입지 못했던 예쁜 원피스를 입었다. 딸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고생만 하던 엄마가 갈 코스모스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두 분은 첫 만남에서 마음을 열었다. 서로 배우자를 잃은 아픔을 이해하며 남은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어쩌다 엄마는 67에 재혼했다. 한편 외국에서 돈을 모으던 어쩌다도 마흔이 거의 될 무렵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 결혼해 예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올해 어쩌다 엄마는 77, 재혼한 지 10여 년 동안 두 분은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 어쩌다 엄마와 띠동갑인 나는 파란 곡절 끝에 피어난 이 사랑의 꽃이 영원히 아름답기를 기원한다. 어쩌다 엄마,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네, 김순희가 부른 노래 둥글둥글 살아보세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용, 제작의 리처루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제국의 위대한 건축물, 로마의 경기장과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의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로마의 명절. 로마는 역사가 요구한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로마인들은 로마는 하루 사이에 건설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모름지기 위대한 유산을 남겨준 조상들에 대한 좌우감도 섞여 있습니다. 최초의 로마성은 풍경이 아름다운 일곱 곳의 언덕 위에 건설됐습니다. 그 후 로마 제국 시대에 도시 건설이 신속하게 발전하면서 로마성은 더욱 크고 더욱 화려하게 변신했는데 그야말로 영원한 도시라는 칭호가 무색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가 바로 로마 관리와 백성들에게 대중 오락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는 가장 부유한 귀족과 상인들만이 자택에서 오락 활동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적인 장소에서 오락을 즐기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전국 각지에 목욕탕과 극장, 운동장이 건설되어 백성은 물론 관리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오락을 즐겼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인들의 건축 양식은 화려했고 오락 활동은 풍부하고 다채로웠습니다. 로마인들의 오락 활동은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풍부하고 다채로웠습니다. 영원한 성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웅이로운 신전과 호화주택, 대중욕탕, 수로, 대형광장, 기념탑, 극장, 그리고 자극이 넘치는 경기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로마는 백성들에게 비교적 엄숙한 오락 활동 장소를 제공해 주었지만 로마의 황제들은 모든 활동 장소에서, 즉 그것이 경기장이건 극장이건 황제와 백성들에게 피를 끓게 하는 흡인력 있는 공연을 펼치게 했습니다. 일반 극장에서는 무대의 배경을 충분히 이용해 공연을 다채롭게 펼칩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이런 공연을 별로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로마인들이 오락 방식과 관계됩니다. 로마인들은 검투사들의 상호 박투, 사람과 야수의 싸움, 맹수들이 서로 물고 뜯는 장면들을 마치 축구 경기를 관람하듯 즐깁니다. 때문에 한 면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무대는 필요 없습니다. 로마인들은 스릴 있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건축 양식을 발명했는데 이런 발명은 상상외로 간단하고 평범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반원형 극장을 합쳐놓으면 바로 타원형의 경기장이 되는데 이런 경기장으로는 콜레시움 경기장이 대표적입니다. 로마 제국의 공민. 콜레시움 경기장은 높이가 55m, 둘레의 길이가 0.5km 되는 큰 경기장입니다.

건축 재료는 조각 벽돌과 작은 돌, 화산 폭발에 의해 생긴 흙과 석회에 물을 넣어 만든 콘크리트입니다. 이런 콘크리트는 물을 끌어들이는 배수관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모양의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에서 보여준 로마인들의 조직 재능은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에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의 장식과 같은 세부적이고 미적인 결구에서도 뚜렷이 표현됐습니다. 콜로세움은 로마식 구조와 그리스 양식을 결합해 건설한 경기장입니다. 아치형의 조각상과 아케이드의 장식은 뚜렷한 그리스의 건축 품격입니다. 건축물의 하단으로부터 아치를 끼고 배열한 반원 기둥은 아래가 도리식인데 2층은 이오니아식이며 3층과 4층은 코린트식입니다. 이런 반원형 기둥은 모두 그리스의 건축 양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의 반원 기둥은 무엇을 떠받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식 반원 기둥의 작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로마식 구조에 그리스의 품격을 접목하여 그리스 예술에 대한 감상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우월한 건축 예술은 로마의 건축 리넘을 조금도 흔들지 않는 다만 아름다운 장식뿐입니다. 둘째로는 콜로세움과 같은 웅대한 건축물 앞에서 사람들은 흔히 저도 몰래 기가 죽습니다. 이런 원인에서 그리스의 아름다운 기둥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건물을 조금 아담하게 수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의 장엄함과 미적인 표현은 의심할 나위 없이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건축사들은 사람들이 웅이로운 건물을 감상하면서 서로 즐거움을 나누기를 바랐으며 건축물 앞에서 자기들이 왜소하고 비관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검투도 오락이다. 경기장 또는 검투장은 극장의 주황에 있는데 경기장과 관람석 사이는 높은 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관람석은 계단을 따라 점차 높아집니다. 이 원형 경기장은 모두 4층 구조로 됐는데 아래층에는 로마 제국의 원수와 원로원의 원로들 그리고 상층 귀족들의 좌석이 있고 2층은 관리들과 부요층의 좌석이며 3층과 4층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앉습니다. 경기장에는 4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과 5천 명이 서서 구경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도합 5만 명을 용납하는 경기장에는 경기장 둘레를 따라 8개의 아치형 문이 있어 5만 명이 몇 분 사이에 경기장을 빠져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경기장 지하실은 검투사들의 대기실과 사상자들의 안치실이 있습니다. 맹수를 가두어둔 상자들도 지하실에 있습니다. 콜로세움 검투장의 건축 양식은 오늘 많은 대학교의 축구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경기장에서는 3천 명의 검투사들이 동시에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 경기장이 락성될 때 수소, 사자, 타조 등 5천 마리의 맹수들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락성식이 있은 후 100일 동안에 9천 마리의 동물이 살해되고 헤아릴 수 없는 검투사들이 검투에서 죽었습니다. 맹수와 검투사의 생사판가리는 로마 제국 시대의 오락이었습니다. 검투는 직업 검투사들끼리 벌리는 검투와 포로들이 벌리는 검투가 있습니다. 또 검투사와 맹수의 싸움이 있었는가 하면 맹수와 맹수의 싸움도 있었는데 그 비참함을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오락 방식은 일찍부터 정직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 기독교 신자는 경기장 내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야만적인 오락에 항의를 했습니다. 검투를 즐기는 로마인들은 역시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문명은 지구의 서반구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로마인들이 건설한 극장, 경기장, 신전은 유럽뿐만 아니라 북부 아프리카와 서부 아시아에서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아치형 천장 기술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 기술은 로마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널리 전파됐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동부는 그리스 문화와 전통이 이미 뿌리를 박았지만 건축 양식에서는 로마인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로마의 건축 양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로마의 위대한 건축물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상과 장식들은 약탈당하고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비록 폐허가 된 요적지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로마의 경기장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게르만 출신의 검투사 노예 스파르타쿠스가 아닐까요? 스파르타쿠스는 로마 공화정 말기 검투사로 반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는 대략 150만으로 이들의 3분의 2가량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전쟁 노예들과 건장한 노예들은 검투사 노예가 되어 전국을 떠돌며 경기장과 거대 콜로세움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73년 카푸아 검투사 양성소에서 스파르타쿠스와 74명의 검투사 노예들이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검투사 양성 학교를 탈출해 근처 베수비우스 산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곧 도망 노예들과 빈민들이 많이 가담해 그가 이끄는 집단은 점점 방대해졌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를 깨뜨리고 남부 이탈리아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가장 컸던 때에는 병력이 무려 12만 명이나 됐다 합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목표는 로마의 정복이 아니라 검투사가 된 노예들의 해방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주로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리아와 게르마니아 출신 병사들로 이루어졌으므로 그는 자신의 군대를 북쪽으로 이끌었고 로마군과 싸우면서도 갈리아와 인접한 포강에 이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갈리아와 게르마니아 출신 병사들은 흩어져 고향으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풍요로운 로마의 약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의 군대는 돌아섰고 그들은 로마군을 세 차례나 깨뜨리면서 다시 남부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진압하고자 로마는 정규군이 아닌 토벌군 3,000명을 보내지만 스파르타쿠스 측이 쉽게 격퇴시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로마의 농장과 각지에서 착취당하던 노예들이 스파르타쿠스 쪽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기원전 72년 스파르타쿠스와 크라수스의 의견 분열로 둘은 갈라지게 되고 결국 크라수스는 로마에서 보낸 집정관들이 이끄는 정규군에 의해서 3,000명의 노예군 3분의 2를 잃고 자신도 전사하고 맙니다. 반면 스파르타쿠스의 노예군은 정규군마저 연이어 격퇴하며 갈리아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런 반란군의 분열을 이용해 남부에 남은 크라시스의 군대를 박살내고 스파르타쿠스의 군대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놀란 스파르타쿠스는 북진을 포기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분열된 세력을 수습해 전력을 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파르타쿠스는 로마의 정예군단을 다시 한번 격파하여 반란군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이에 로마는 가장 모략적이고 음험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인 크라수스를 스파르타쿠스의 도벌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크라수스는 반란군을 이탈리아 남부로 몰아냈고 방어벽을 세워 장기전으로 반란군을 괴롭혔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시칠리아 섬으로 도주하여 재기를 꾀했지만 해적들에게 속은 탓으로 섬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결국 크라수스의 포위망을 벗어나 반도의 중부로 진군했습니다. 뒤를 쫓는 크라수스의 군대와 조우한 스파르타쿠스는 최후의 전쟁에서 크라수스를 향해 돌격했고 결국 이 돌격의 실패로
반란군은 패배했습니다. 그 뒤 그라수스는 잔존 반란군을 토벌했으며 살아남은 반란군 일부는 스파르타쿠스가 행하려 했던 계획인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반도를 탈출하려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베리아 반도의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온 폼페우스의 군대에 의해 모두 사살됐습니다. 스파르타쿠스 전쟁은 로마의 모순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반란을 통해 우리는 로마인과 외부 민족의 차별적인 대우, 자유민과 노예의 차별적인 대우를 요초할 수 있습니다. 흔히 문명국이라고 생각하면 화려한 외면과 뛰어난 내면적 기후를 떠올리지만 제국주의 로마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더없이 위대했지만 내면적인 부분에는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흔히 공화정 로마는 하층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로마의 시민들은 정치적 투쟁을 통해 최대한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았고 이것이야말로 공화정 로마의 가장 뛰어난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자유는 철저하게 로마인에 환정됐습니다. 타민족과 타도시 출신의 사람들은 로마인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착봉당했습니다. 게다가 로마 안에서도 노예 계급은 여전히 인간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수탈당했습니다. 반란이라는 것은 주동적인 뉘앙스를 풍기지만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수동적인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주도적인 군세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프스를 넘으려고 했지만 자신의 집단을 설득하지 못하자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군중들의 의견을 따라서 남부로 가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지만 이를 자신의 집단에 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란군에서는 의견을 달리한 이탈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란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사후 노예들은 스파르타쿠스를 자유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신봉했으며 로마의 지식인층도 스파르타쿠스의 최후를 뛰어난 공적을 이룬 장군에게 주는 칭호, 즉 임페라토르에 어울리는 최후라고 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공화정 로마를 매우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카토와 키케로 등은 자유를 신봉하는 로마의 공화정 체제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자유의 수호자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역대의 로마 지성인들은 그렇게 평가했으니까요. 하지만 스파르타쿠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공화정 로마는 매우 부당한 국가였습니다. 자국 로마인들에게는 자유의 국가일지도 모르겠으나 수많은 식민지의 사람들과 노예의 입장에서는 그저 악독한 수탈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쩌면 그런 부당한 체제를 옹호하는 카토와 같은 인물을 스파르타쿠스는 가장 경멸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의 자유는 기득권의 자유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은 제국주의 기득권 체제에 반발한 노예 스파르타쿠스가 아닐까요? 빼앗겼던 인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천년을 넘어 영원토록 인류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국의 위대한 건축물 로마의 경기장과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 검토사 스파르타쿠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